0: 알겠습니다. 다혜라 어때요?
1: 모희 앨런. 기가 코파파하 키나키나 오 테 위키 에 하루루 아나 테 페누아 파이 무리 마이 테 츠킹아 오 테 카파 호이 호 오 피리파네 잉아랑이 하카타 코타하 아츠네 코야 이 츠키야 키테 카파 오 가 타마토아 키테 타키와 오 테 토리 테 카우 피로 테레레 케타가 파 테 카우 마루아 키테 테 카우 마루아 테 타 타우라가 하카무츠가 Aha koa e pupuri tonu ana te kapa o ngā tamatoa i te tūranga tuarua he pakanga kei te haere a te toru te kaumātahi i a rātau e pakanga ana ki te kapa kei te tūranga tuatahi o tira, Penrith Panthers. Anei ngā kōrero a ā piraranga taua pai.
0: Pā te kaumārua ki te kaumārua e hoa. Hau perekere tia ko tātou kapa a te Warriors ki te Broncos. E ki, kua ki atu. Te taiwhangara ki te marea, ki